워커 is too much. 동기주의 갑나는 원다 is too much. 워커가우냐 워터가우냐 구구이 오라 구구이 오라 도나 갈라라 베라 갸우니 감겨마 워커가우 워터가우 워터 동기주의 갑나는 원다 갸우니 가라 What the dunga jay a cup man wanda gal nyagara?